0: 谢谢谢谢，刚才我们的舞者们走下台的时候一个个笑得花痴乱颤，我说怎么了，发生什么了，然后舞蹈演员跟我说她太好看了，她太漂亮了，我们好开心。好，开心过后各位要给贺琳打分了，准备好了吗？请打分。请锁分。这首歌的歌词里面有一句话我印象特别深，你像一头倔强的山羊，你的一颦一笑都在吸引着我。听说是一个爱慕你的喜欢你的人给你写的歌是吗？
1: Hisleri olan bir arkadaşım, evet şu anda arkadaşız, bu şarkıyı da benim için yazdı. Bana inatçı keçi diyor. İnatçı keçi Türkiye'de genellikle kolay pes etmeyen inatçı insanlara benzetilen bir tatlı benzetmedir. Ben de Oğlak Burcu'yum, çok inatçı bir insanımdır.
0: 倔强的山羊这个比喻很特别。哇哦！那接下来我们要看到贺琳的分数到底是多少分呢？请看大屏幕。113分。好了，我们把时间继续交给苏锦，看看接下来要为我们带来异域风情的舞蹈的是哪位朋友，有请。
2: 我们欢迎阮登魁，欢迎登魁。
3: 欢迎欢迎，哇，真的好帅啊。
2: 今天带来一个什么样的舞蹈给我们展示一下呢？
4: Điệu nhảy hèn của người Mông，đó là điệu nhảy được sử dụng trong những lễ hội lớn.

0: 어머니, 어머니,
1: 예예,
0: 我来 帮你.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따미가 찰떡이네. 입맛 달게 많이 먹게.
0: 에이, 好. 어머니, 따미가 真好吃，嗯，马西思密达，哎，你在吃吗？
1: 嗯，嗯嗯，
0: 我真想看看你，欧莫尼，
1: 别急，孩子，一百天，眼睛好，看见欧莫尼。哦。

0: 우리 할아버지!
1: 오, 장난꾸러기 왔나? 오. 어때? 살림살이 놀기 좋지?
0: 산새들 이노래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1: 네, 나무통에서 울려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단다.
0: 나무통에서요?
1: 응.
2: 아버지.
3: 아버지.
1: 오, 왔나?
2: 얘야, 어서 내려라.
3: 어서 내려라.
0: 어머니.
2: 응?
0: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통에서 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
2: 여거사,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를 기르는 기술자이고 아버진 전문 악기를 만들어, 알겠니? 그 나무로 만든 큰 바이올린, 작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
0: 그럼 나도 바이올린이 클래.
2: 어? 어?

0: 줄에서 속들이 끊어졌구나.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입에 난구어야. 어머니. 我的好妈妈.
0: 孩子。
1: 我就是你的儿子啊。 어머니. 妈妈。
0: 儿子。 내 아들은 모두 바이올린을 킬 줄 아니 얼마나 좋아. 내가 방해했나 봐. 그래, 어서 켜게.

0: Az otur Asya.
1: Sa, poşipsiyo.
2: 잘 만들었구만.
1: 앉으십시오.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당신께 특기 드리려고 제가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2: 고맙소.
0: 저희가 10년 동안 정성껏 만든 거예요.
1: 자, 보십시오.
2: 좋았어.

0: 아니에가 얘야. 얘야.
1: 네가 바이올린을 가져갔댔구나.
2: 할아버지.
1: 응. 그렇지. 천재일세. 내 데려가지. 10년 후이면 인류 바이올린스로 될 수 있을 거야.
3: 이 바이올린을 할아버지께 드려라.
1: 한번 켜보지.

0: 어머니는 내는 것 같아. 내가 널 이끌면 무엇나 다 볼 수 있네.
1: 엄마, 엄마.
0: 우리도 바이올린 있지 않아? 이제 줄을 배우면 아무 노래나 다 켤 수 있어. 그러면 산새들도 불러올 수 있다네.
1: 어몽이, 我走了。 可是我还没有见过你呀。

0: na sua voz, na sua interpretação. E ela me impressionou muito, muito.
1: Qing Suo Fen.
2: Tandığım üçlüleri gelip turganına çok razıız. İyiliktüğü выступление қалайым. Болған өнеріңді, болған өніңді, жан дүйініңдігі ең соңын нәрселерді ұшыл сахнадан жарып шығаршыңа тілектешмін. Игілік.
3: Шырақмат.
1: Сесе, сесе. Қанцай ұл қандау, жүші ми ентанды зүйхо, пиңму шан ёйгі нүй хайзыды шэнйін, хэні қуа юе шықұң, зай омды ұтай шан сяңйүйлі.
4: 这首歌背后的故事是什么？你是唱给谁的？我昨晚的歌曲是什么？不，查尔玛那个是，不，云那顿很特别的，面，比尔图干，卡隆达什马尔纳尔干，阿拉达姆，对，波尔吉尔布隆，对，朱尼诺，努尔查查尔图干，阿丹布隆，不，过，呢，比兹们呢，就不说那个，阿拉阿达伊姆，面，努，朱尔达干，赛因，朱尔古姆，都，奥特拉，面，的，面，伊什呢，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1: 就是她美丽的，就像她说的，聪明的，闪耀着光芒的那个妹妹。我想跟艾别克说，这首歌你是唱给她听的，你当用最深的真情唱出这首歌的时候，她一定能听见。当你获得每一份成功的时候，当你收获那些掌声，收获那些爱的时候，他都能看得到。我相信他时刻都陪在你的身边。
4: 正了吧
3: I love you。
1: 艾别克加油。接下来我们看看他的得分情况。114分，那目前排在第一位的依然是莫维蒂，祝贺你。
4: 谢谢。
1: 哎，我没想到他的中文其实说得很好啊。继续继续。
5: 我爱你中国亲爱的母亲。
1: 你还有多少惊喜是我们不知道的。来吧莫维蒂，你不能认输，来一首中文歌。
6: 好一朵美丽的茉莉花。
1: 谢谢。接下来让我们继续有请下一位歌手，来自格鲁吉亚的塔蒂亚。
7: Betis gzajoredis mamatsi qovoltvis urtules gzasirchevs araert khil shemkhodria tskhovrebashi karishqlabi tumtsa saqemqarat mechira ukan arasodes damikhvia tu chem simxtales da ushveb am kveqneuri gansatsdelebi damomkhobs amagam chem tskhovrebashi umnishnalovanesi tsotia სურს არასოდეს დანებების სული და ძალა გადაცე მსოფლიოს მაყურებელს. მე მქვია თათია და მე ვარ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დან. ამ ზაფხულმა აბრეშუმის გზის ვარსკვლავმა მომიყვანა ჩინეთში. ამაღამ კი მინდა, რომ ეს სიმღერა Storms of Destiny თქვენთვის შევასრულო.